0: 在怒江，大香菇的春意浓。我的家就在怒江，醉了美了李素人。我的家就在怒江，美酒飘香的故乡。哎哎哎，伊拉说伊拉说
1: 伊拉说伊拉说
0: 伊拉说伊拉说
1: 伊拉说

0: 마 초샤 주데 너미과 가가네 뱀모 키니티와 세디아마 리수시 노시 푸미시 아지리노데 화화 쿠연 화화
1: 요모 요로데 베치라타 아 그 스디아마나 요 자니자타 야가마 야무나 와노 야마무나 아 그 루비아마 가자디 강하 Kuba Tabana, Mama Wacheli Kadana, Agati de Guazunga Kazagua, Oludi Bema Rimana Gineti Chiguajo, Junesu Nomi Negua, Ruzui Nyanga Mato Chilata Kaza Luzaguana, Suvelove, Vozabo Mugo Solata Kazani, Mugotes Guajuasu Mugotes Gua Nyamatili Danga Menang Chilata Kuba Taba Shile Leza Adi Lubianga Gus Mavlata Lubiama Kazana Majuayo Kagama Shizawaza Chupechu Zabuna Timogutimugua Jigu Tsuyota Diagama Mwanu Kadena Ulla di Jangawa Amone Mapa Jiza Pini Budado Mwanu Kaza Mugua Titi Chukaju Yo Tsuyota Diagama Kazate Sije Kazile Mugua Timade Guasone Mapa Jiza Pi Mapa马蹄叶马帕弗里廷哈

리소파리소마부아리고안냥게리소파리소마부라랭게누니에푸시뿌도나니에스니뿌도으잠과다냥게요모요로데아크스제디아브라구스니하마치라도와요리소고시치라도와너그요모요로과라라스니사무과과가레디자샤와휴가레

0: 엄마 초샤 주대 너미무과 까까내배모 기니티와 세디야마 미수시 노시 푸미시 안지리노데 화화 구연 화화
1: 요무요로데 배치라타 아크 스디야마나 요자니자타 야가마 니야무나 와누 니야마무나 아크 루비야마 카자디카가 Kuba Tabana, Mama Wacheli Kadana, Agati de Quazunga Kazakwa, Oludi Bema Rimana Gineti Chiquajo, Junesu Nomi Nerigua, Ruzui Nyanga Mato Chilata Kaza Luzaguana, Suvelove, Vozabo Mago Solata Kazani, Mukotes Quajuasu Mukotes Qua Niamatili Danga Menan Chilata Kuba Taba Shile Leza Adi Lubianga Gusu Mavulata Lubiama Kazana Majuayu Kagama Shizawaza Chupechuzabuna Timugutimugua Jigu Tsuyota Diagama Mwanu Kadena Ulla Lua Dijangawa Amunye Mapa Jiza Pini Butalo Mwanu Kaza Mugua Titi Chukaju Yo Tsuyota Diagama Kazate Sije Kazile Mugua Timate Guasunye Mapa Jiza Pi Mapa马蹄叶马帕弗里廷哈

0: 在怒江，大香菇的春意浓。我的家就在怒江，醉了美了绿树人。我的家就在怒江，美酒飘香的故乡。哎哎哎，伊拉说伊拉说
1: 伊拉说伊拉说
0: 伊拉说伊拉说
1: 伊拉说。